0: 오브는 수디비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는 나마스카르 비와 디비안 반스.
1: 이나바시가라 바카 이나바시가라 바카 이나바시가라 바카.